아까 수문권 씨가 수문 인생 육구와 살다 살이 수문 썩은 건 양말 터프 날소 야수와 이 조미 불안이 나서 관리 맞아 뱀와 설미 양수 어디 야채 관리 야채 인수 예 어디 야지 와도 차우마 뭘 투메노 앵글라오 나 연숙한 우와 야오바마바 쿠파 유들리 제이서스 유대도 관상 차우냐 쿠파 잘 투메노 에이야 주마 서스야 차우전이야 서스야 오베사마